보자. 보자. 와 보나 보나 문구붕 아우와 타이나 ke hopola mabitleng ke hopola mabitleng o bana gona a gella ge segella ge shebile.